사나리아 당뚜님을 막 공격이. 사나 비결남 당세설레랑고이 꼬나수다 현벌랑고이 구망은이 마사반베서 랑고이 사양사벌 학벌레 랑고이 사양사벌 탁대뚱클레 랑고이 낙팅샨뚝벌얀 열레드는 사나 사이도 얼마 벌팡문에 랑고이 사저이

나하로기 콘젤 다비리 강한제바 아카시와니 인팔기 뮤직 오디션 기담학 온라인 기 쿠탕다 폼 타즌 키버싱다 강한제리 마두디 비다기 비 하이 그레드 카나바기 오디션 라클리버 준 기탕 니판다기 하우제라가니 라클리버 미기탕 쿤마가다기나 미기탕 쿤마판 파우버기 마눙다 인디언 뮤직 섹션다기 아유키 pung tara ma thoidagi nungthil gi pung mari fawagi manungda admit card lobi ranaba khanghanjari khanghanjaba loijari

0: Hello, 공강 live phone in program. 다 구등기 아로이바 탕자 공강기 타우람다 산독자바.
1: Hello, 공강 live phone in program. 짤리바 다시기 오이나 락리바 메기 땅 군트라 탕자 누밋 누미당 뿡따룩 미닛 니푸 공강기 타우람다 산독자기니. Hello, 공강 live phone in program. 탐자리바 히람 아요 나기 섹션 타우랑. Expert in the Langsin Bigadaba, Dr. Sobam Khogan Singh, Senior Scientist and Head, KVK Ukrul, ICAR Research Complex, NEIS Region.
0: Miyamna Studio ke telephone number
1: 9362327078. Call to Biraktuna, Thauram Asibu Saruk Yabiyo. Hello, Kungan.
0: Live phone in program.

타완 미작나 켄크바다 페마시기 마리슈바이 쉐이데 마리슈바이 세이스부 사이사클리비 차이나돌 프레밀라 이세이스부 사이랭바 라진영 곡범 사이랑바 사고셈 디젠드라.

0: 아, 람비 대장아 입시보. 이봐이 곤둠 났다 그러네. 많이네. 에이, 아, 이봐이. 아, 가돈
1: 예,
0: 랭비놀이구나.
1: 장하자 뭐,
0: 아, 이봐이.
1: 에이, 이봐, 임판 전우님이 에이.
0: 아이쇼, 이봐이, 외로운다.
1: 오, 아,
0: 이쇼도나 말어, 능실이 봐.
1: 나 차오나 볼라, 아메, 그러네.
0: 아, 호이호이, 이봐이.
1: 예, 파레. 아이쇼, 낭가, 와, 암탕, 하나님, 뭐.
0: 까리 가람바 이
1: 낭나, 라잉, 아이시다, 나 차오나 피시고, 부르고. 아이, 차노팔레, 마쇼, 아다, 아라파. 징이 만우 한 잔을 마파 먹는다, 다안 봐다오래.
0: 오호호
1: 까도 뭐야 할라 까도 뭐 하비 좀 강대
0: 에
1: 아주나 낭나 자르 피시 이샤가 가이도 올라버리 해나 파르니네 꼬
0: 까리 와노다 이바이네 딱 비십시오 너띠 이바이 누파누 비 마윤파안 바시부 카이네 닝이 헤트 카이도 옵냐 브라니 어디 안강 신기 작통 비라이 리비 사는 거 그럼 큰 비리 그러니까 이거야
1: 에이 생각 좀봐 남기나 저 안에 빚이 이모 웬인지네 맞지
0: 에이
1: 않지네
0: 그리
1: 아저게 좀 맞았다 남는 거에 제일 오이비자 이까야 빵지네 아이기 생각만으로 빵지게 뭐망다 이까이네 이보 반납하자는 거 알랍쇼 단란 게 망하라 타 이게 망하라 여우가다 보냈지네 이보
0: 이봐 이거 다시디 파는 눈눈 아이고 아니네 이봐 어디 내 샥내 주 버전은 샘절 없슈 시기 아들 굴랍시부 내 남시엔 그러니 이봐
1: 야,
0: 내 희수 여기 아무런데 이봐 이부 내 샥내 주만에 얘드나 나돈 잡이부 그런 번 눕히자오 이나 나좀 시험가 까나는 신나게 해봐 이봐
1: 어이, 타오이싱어 디너고 야디 아이 보디 낭조 캄은 말이래.
0: 이봐
1: 아, 나 자는 비신 핵 모으는 용질 나쁘대. 이 무엇이 잔디 레이트네. 뭐지 강원에 뭐 잔디
0: 이봐
1: 레이트래.
0: 디나봐야 아다바냐 타고 싱거 불러가 니네 아이 코는 눈띠기 하고 보면 딜 시험차는 로컬립지
1: 야,
0: 이봐 와 헐카르가 또 위운이 이봐 아하 이봐 와 돈은 왕 부채 와는 펀디 이하이 부출래 이보니까 이봐
1: 까리에 뭐 전화줘 봐. 하, 까리에 봐. 시라, 낭만을 줘. 아이게 신경 차이. 어이, 찐나 코브를 넘어 빠고 요래 없이, 낭 까오 그래네. 하, 낭 까오 그래 봐. 에이, 아이 하비게 뭐냐, 또. 아이게 책나무 나 택했대. 난 아이 이때 강릉으로. 아, 아이 이때 강릉으로.
0: 아, 해라, 이봐. 와기, 왔음네, 송황이지. 사천군네, 해야, 가지, 지전나, 비었거든.
1: 이야.
0: 뭐, 사야되기야, 이봐, 말까지 얻어보니. 나, 시엔주네, 마, 담마먹이, 묵나자더라니. 누빠, 누삐, 윤반, 뭐, 시부. 라이, 디비, 사나바동, 너, 큰비리, 시부. 거리기노, 이봐.
1: 아도다 강대 아이들 하입시니 나 자로 비자 도모다면 가이나를 그다음니 아이들이 마시는 아로이 보내 이보
0: 아, 이봐, 이 와두, 따요, 너만이니, 이봐.
1: 예
0: 이사 눕히기 뭐 불어 입으시 리엠머니네 이봐
1: 영혼의 마세요
0: 아이는 수야로이다 봐아이 수원은 저쪽 야야로이다 보완이네 이봐
1: 예 파이 낭고머리 아이고 생남 사람 나서 하 낭아이고 생남 나서 아이들까지 도로 포기하면 남한테는 이웃거나 예라 낭고머리 쇼
0: 이, 새끼네, 마, 싱가하가라, 이봐, 마, 카이프 톡드나. 희애가 로이로 미워요, 이쁜 시. 굳은 식눈을 아빠, 구방 등등을 한 거니, 하이듯이 가오톡드는 새끼야.

이세 시단지 기브글론나 아리베 세이데 윤파모이바 타우람 따보농기 란톡초바 마탕아스 델로신저리 나시기 따보농기 낙비게니 아루 따보농기 아로이베 세이웨나 따비라시 아셈 비몰라 데비나 삭바 이세 염카크

강학사 소록할밤 도니까는 석바 모양사이다 토비나 사왕라길레망다 자고이사백이 마떼 그마 코이 분에 담이나래 마탕시대 코이 마니막둠 하이쿠르잠다기 봉예방 따스 마니막둠 하우르시

링원밤 프리스티나 되게 거의 파자라베 세이마 도롱기 홈스 보이나 그냥 뿐에 담이네래 마카자 트럭바 오이나이 거의 무브나 네프람 되기 바이올린 공바 무타미네시 무브나 기땅장 천세 하우러

0: Walingan bi som de pam sila.
1: Angang sa ekoi yanglem wanglengan bina sakpa moirang saida thobina kaboda longkhon bagi matang khoi mati emata minare. Mathang sidi angang sa ekoi na khoi kaka laishram imoba kaka sidi gi ekoi kagin mingamba hatki bagi wari taminesi.
2: Angang sa wari haurage.
0: Lala.
2: Thaina thaina mamangai da. Yoimong ba amadi tokthing mang hariba. Nithongmasa musilmanau ani asina Imphal turel amadi iril turel asi tengbore Imphal turel ga iril turel ga ani si angang sa lilong du unai ko lilong di tin nei aduna musilmanau si lilong da gi amuk punna turel malin si makharom da teng thaki adudagi dikai dore mabani musilmanau sum teng tharak pasida khullama yore nimita sale Rikarai the lake sige, koi hing silik sige, and a kanakanda when a yumdom book, amada, sangu bumatamda, hanubi amalerami. Tong lolami, tong hang do o, and a hybrid tong hang dore. The hanubishina angang ani, yumong bagatok to mangi si uba the ngai. Kariginonga idi, harganda, matamado, kula sideda, ka yen mingambai, a choba, uchit, kangabra, mi kasi hata yot ba, sasan kasi yot bagamba, a chobu chick, amana landa bumatam poeva. Maduna, me pong can answer the woman dumduda. Yasangakpada, Nupamsa, and even Sangakpasi over the honey bishing nakre. Eh, Kadore, Kadore, won't any like she did, and I'm gonna. Even, I couldn't see a hing the legs again, I could to the team balakpani, Haina Hare. Eh, a duty, Haina, how's you gonna be sina, what he pumbalire? Kadore Gabu, Nangsa, how's it dine? Uziki, Kayim, remember Hedana. Me, your pungambas house, your pungambas, a tigre was a manna, consider Landa than a lady. A drum mana, no man a misai, no man as house exai, go. So my talk that man a misaben say, Masita di, me bum couldn't say Kulsi, me and Tampan talk the tone on the lonesome like a meme the lane, Aduga, Karigumba, mana, Yumsa, Sangada, Sasaben, Oregana. Luinari bayum the Vasas and Irosing say, Amata Tadonga de Sangon the Loitami. Aduga muk O a quick yen gumba, kunu gumbada, nanu gumbada, Manalanda abunumitana come do gave Haliba, yum the lobe usik sings. Loinam the puzzle lag of Makona tummy. Hang tummine. Rida, Masagi, Mapangan canba, inkalapakang masanga tanina, your mumboga talking mangas in a hiding. Eh? Kaidoni again, Adugu music to the hot guinea. And hide. Eh, can talk you. Lung herbiviro, the lungs, haragolum par, halo, halagaloide, kunzasing wabia, burna, coolating it up, sinny. A lady, Hanubichina hide, eh? Shusha. Must she yam nomatic, may I label sick me? Aduna, a quin and hina, stay lung a sab lung, a katak and a pabung a moy. Aduna, nasina nauna. Gadigumbok was sick as a hot gay. Lay back me yam, awabas a gangana calagadi, solo. Lening tau lemeren dagi yai oiba thang amaga yai oiba ten namaga niruro madu lening tau lemeren na khoi de pibira agadi use ga se soidana hatpangam gani hain haire adu tab dagi di nongalam dai da machi mana usi barbara kangla tam na sat khreher ga lening tau lemeren da haijadana niure usina sinna lening tau lemeren su ta ta khuri ten yai oiba amaga thang yai oiba banga pire thang asina Yomung bana, manangan the poraga. Lae aduga, ten asina, touting mang the piregale. Kun yore, kun yobusida, me am the tom drebu kunzi, tong loyal than later me. Kator again, a man hanu vidrangi, hiring a city, kayen mingam bana me shabanu to e, aduna kananta. Kunzida meem the imung the gapan to naroi, and I visa, avanina, eh? I quay. Length of lemon and a pirate patang putana la abnita tin putana la amnina, toba dima banning, I don't lading is a time, kay minimacy, me manam tap is a blur by taragas from the tongue, manang and the tongue poriba, your moon was it, tap, your crane hay, tap, regimana, by get doring into the docking mons in a yam, tap, nawakal cantaraga magi, ten do, lidi the tinga tongue, a pa, on a cup, a she dung a saigi, kayen minumba gimas has haganam, pa, tatana. Tare, hari masa sahaja ni nak kita orang eating everything di own diari. So main tau dana, macam ni amadi mayam dari usik tu kita mampu mengelai kita dana. Betul ko? Macam ni kita orang mana mayam tu nising eh, mana lawe karena hau na lawe. Ia bayi bungo, 이아만 나는건데 뽀르가 뽀기버 탕도 마두 찰라가 가인 명목이 마북도 호가이가 도글로 하나 라오해봐 아나 나사이기 우스티엑두기 마북 만웅다 나사 마마콘 삐뚜 삐나타봐 아다 요명 무시 와큰다래 예 이놈 와나 하리지 주미나 아나 만은건데 예 비버 탕도 싸 차도가 무지기 가인 시기 마북 만웅되기 쩔 카이도가 마파나 팔롱송토리 그거봐 아슈마인 똑드나 가인도 시래 아두데기디 게도레 먹으나 마시마나 타나다나 가인도 하트 넘마바니나 군자매암신 하라오레 고 아두 뭐 염농아이나 군자싱도 빠레 시니 아나 와리시다기 이자싱다 비니 비리오 빠우제나 아이 코이나 가리 구마탐다 구동 디바 아마 톡라 아바바탐다 아이 코이 가리 구마르 타하타 파칼루이다 베니에바 고 아이 감동은 란톡시게 하이나 아두가 가리 구마 아루바 타박 아마 탱람다이다 나코이나 아캉 아이 오자구루싱다 항자라가 따나자라가 모코이데 나 비비바 딱피라코 폭다 모퉁이나 타보 방토거다버니 나롬돔 나 가릭 부마탄다 타 우시 타오이다나 타보 번막 방토 도리다버니 하이바 코 폭다 아니 각시 와리시데기 비리버니 파레 나시기 디마당시도 와리실로실라게 모퉁이는 마징다 아토포 와리에마 무기게 코
1: 앙앙사 나코이 와리 누가이 브로 누가이야 아도 코이 요몽바 아마 짝팅망 마싱마나 아니시나 마타우 카람나 강겐 냠바 하키베게 해베기 얌농아바 와리시 코이미암 부나 다미네레과 마탕기 농마진데수 나코기 카카 라이스람 이모바나 농아이바 와리 아마무 리비게니과 나시기디 에코기 앙앙기 다웅기 마탐시 로이르바니나 에코미암 소이드숨 카이네르시 마탕기 라클리바 농마징니미타 코이미암 아무 탱네르시 나시기디 에코미암 욤욤다나 크레시

0: 아콜 모품 잘 없고 실로 끼시. 나 도그디 가나다 바에 대고 얼굴들니. 강아보라. 미니 결정 전차 버디 이남싱 자스나 고르니 셔. 어이. 에 코일레 무슨 뭐 강하니. 뭐 코일레 신 뭐 창니. 결림에 암수 오래 되나. 아이 와야겠다. 깜놀이 모품 쓰기. 나 보면서 대도 올라가. 아 손나 큰게 나 보면서 넣고 볼래 셔. 제로. 고! 제로. 반드시 셔. 맨 앞으로 막 아콜 모품 다 돌아와서 셔. 컴온. 자리 잡으래. 아뻥 망강지냐 이니 상 스피드 꼭 신경을 떼네. 지금 아니지. 찐찐. 아이. 아이. 어떻게? 어떻게 꼭 신경을 떼지 마. 깨어도 방금 망치지 마. 신들이시야.
1: 오, 설아래. 난 네 아이기 뚱 늘려버려 아미고. 오케이 오케이. 아이 설아래. 낭성 키노. 낭성 키노 설아래. 낭 구동 뒤부터 끄니 설아래. 그러면 난 아이 나이브 있는 게 때문에
2: 아이기 더욱다 그람터 나이브 팅버 비운 거 뭐해
1: 그래 아이 낭이 나타 동업 폴리스 오피셜하네 아이 나이브 와도 낭 인게 때문에 소라래
2: 아이브 가만 또 오나 봐 낭기 라이 레이띠
1: 아이기 라이 레이띠 아이기 라이 레이띠 스톱잇 난 시야스 저 브라마사 마하금사 이거 쓰다 봐 파이 컹
0: 철,
1: 헤이, 개돌아.
0: 에디슨 SB까지 준다 송대나. 이응합승이 게임 짱신 그래 철.
1: 어이, 마시디 하이브 인더바. 디시플린 마스 강더바. 폴리스 오피셜한 거네 선이. 강아보라.
0: 아도 무사 마 돈을 쌍 크리버시.
1: 어이, 난 시비 없는 거.
0: 철.
1: 난 시비 없는 거로. 난 카피 마크 쌍들로 다 나오디야. 응.
0: 철.
1: 영. 아이디 노이 없는 시. 거. 노이 깝노 미야오. 거. 노이 깝노 영.
0: 철.
1: 산티 영 떨리시.
0: 라오. 아이디 둥글로. 라오. 컴온. 젤로. 아이 쇼아이즈 부시 로르레 아이씨
2: 샤쿤틀라 가다이들레
0: 샤쿤틀라
2: 가다이들레
0: 샤쿤틀라
2: 샤쿤틀라 가다이들레
0: 샤쿤틀라 이 강제 아이 강제 아이 강제 샤쿤틀라
2: 샤쿤틀라 가다이들레
0: 아이씨 마시디 놈의 시장디나 하요 하요 나 항미이라 나떼 나 항미이라떼
2: 하요 사군들라 가다이들레
0: 사군들라
2: 사군들라 가다이들레
0: 이따 시는 강제
2: 사군들라 가다이들레
0: 이따 시는 강제
2: 사군들라 가다이들레
0: 아이 강제
2: 사군들라 가다이들레 사군들라 가다이들레
0: 조가리 도리
1: 어이
0: 자
1: 에리스렌 사군들라 가다이들레 폼 따올라보라
2: 리플라이 컴 순
0: 자
2: 리플라이 컴 순
1: 어이 누포 아유 석군다일리 품가일리
0: 사랑
1: 아식마요
0: 아이 경지대
1: 나 때문에 이런거 설망하네
0: 사랑 경지대
1: 아식마요
0: 사랑 경지대 사랑
1: 아식마요
0: 경지대 사랑
1: 아이 어 사카르바
0: 사랑 사그래 사랑
1: 오케이 너 니 팀 대신 내고
0: 어 사랑
1: 아이마 다 도끼나 권하게 어이 얼른 이제 그냥 따고 해
0: 사랑 어이 석군다일리 아무 택도 사랑
1: 어 오케이 오케이
0: 어 사랑
3: Why? Why you shoot him? Why you shoot him?
1: 어이 아이 기다 깔리면 깝겠네 아들부디 낭수 오직 낭수 깝톡부다이
0: 무시한데 무시대 무슨 무시한데 어디 어디 아이 아유 아유 능가나노 능미라 능가나노
2: 아이 미니스트리 홉 홈 에피어스기
0: 철
2: 에레스 요 SP 메라자오
1: 에스펙터 와이글라 머시기는 봐서 먹고 가고 배라래니 상어노
0: 아 능실링으로
2: 에레스임
1: 능 부장은 곧 타락보다 능 에스펙터 사이는 못 탈록도 가네
0: 하노라
1: 아직 깔짝깔짝
0: 할
4: 아이, 소라엔, what problem? What problem?
2: DSP, SP 메라조 말하래. Investigation 더러 강근이. 갈피르시 잡아라고 능력이다. 많은 갑툰 핫크리샤.
4: 아, 아이, 에레슨,
1: sir. 아이, 샤르가 왜 이렇게 사는 게?
4: Don't talk anymore,
1: sir.
0: 아, 자시셔.
1: 나루.
2: 자, 아약 정신 설거기. 마탕탕 부식 마야시도 먹고 이게 애니 슈버 게임 레이크리샤.
4: God bless you, Sorayan.
2: Thank you, sir.
1: 그래. 아 이게 police department 스트레칭지로 아 시끄러운 미식시 얼마나 봐.
4: 아이, 아이, 강네 봐.
1: 야마, 야마, 야마. 그래, 그래, 해요. 그래,
5: 그래, 뭐 그래 야마.
1: 그래,
5: 그래 뭐.
1: 그나나.
5: SP 미라서 오나. 그래 야옹들 막 그런 걸 그래 시즌이야.
1: 그래.
5: SP 미라서 오고. Cry by us, single single in it away. My lady having him in the court martial or investigation that have been done. Mabu Pakriamba.
6: Oh, yes. Merazo Paki the Bank. Got into war. Mahati, Sangale Mini. Got him Haki the Mutu warning. I can Mahat Krava. Why?
5: Tapi apa?
6: Sakuntala, mampu masih dega hatu agak sama masih. Aduga, aku ini main marom dengan sangkrasi.
5: Ha, yamba, hatu ulam berdegi, hatu ulam dapat aku.

0: 나가려나?
1: 레스, 레스 사농바. 레스 사농바.
0: 나가, 나가려나? 아유, 나가려나?
1: 아이, 아이 낭구 레스큐도 불렀군이. 아야 기밍 소라렌, 아이피에스 소라렌, 아야 디리브라더기니.
2: 매담.
0: 예스.
2: 아고이 샤소라렌 야이 심어머디. 마타우나 파보나 매담 우리 시구도 봉감자분이. 누가? 아고이 양강신드수. 샤소라렌 우리 시구도 봉감자.
0: Thank you, sir.
1: Thank you.
0: Thank you very much.
1: 통은 실란 통통은 마코이 카라디 젠 그래. 마코이 카라도 이노 파봉감 오드래.
0: 힝하우리바 나트라가 파옥드라바 마코이 카라기 마라이벅 파보 오르사르 sir. 링스.
1: Thank you.
3: 이씨, 네 따이다. 이샤 파란 바 타도래. 이샤 파란 바 데이로스 칭 허익디 로엔에 뜸느 파드나 마미 땅무여 크시비여 누가래 허익디 누가래?
4: 그 이런 것이 디 야무 누가래 녹 들어갈 일입니다.
3: 시군이 뭐 거의 봐봉. 이샤 타도 비 보시더네. 할인게 할 때는 누가래 보시네. 이디.
4: 예고이 이샤 아기들 간간노 레이박 보자 아기 주커 갈루고.
3: 뭐 거의 봐봉네네. 레이박이 와칸도 좀 칸비요. 아이기디네 뭐 거의 봐봉가 이샤가도 이 와칸데 칸드로 좀 이제기
4: 바래 바래 난 거 와리 사는 부지 아이네 야 이네 미스터 도비동 또 오늘 그게 고 아이샬레 고
3: 아도 분님 거의 봐 뭐야
4: 아이네
3: 그 안뜨가 그네 거의 달래리 바 소라래라 해봐 가리예 아시부까리 이샤르게 가이 타이게 너무 먼저 수작콤나 작작콤 수자미나디 유스들레이 하든가 농감부터기 놈이 따보 꼬이자 자트나 디리폰가 시다 위네 짝 잡아서 우디 놈이 렉 따보가 안오 아무 번가 꼬이자 자리 가만히 있는 시보
4: 에 마기 남부터 난 가입도 녹 샤티노 마기 샤나 탄나보 구디마 폴리스 데파멘에 센그럼니고 아도이나 엄크라게 자군달라무디 난 마기 가드 상노 마가 워리고타 샤그노고 마가 워리고타 샤르그노 하리시니고 에이 이샤로 발라쿠라야샤 아이 노염 도착기는 칼음이 너이 빠구는 게나 아이 노는 보기 돌아 고대 막 신물로 얻었니 이샤 돌 애드나 너 아이샤로 그게 고 나서는 비줄래 이리 와리샤노 와리샤노 아이 자꾸 달아고 또 제 이모 저 와리샤나로
3: 봉화 에 링실로 링실로 까인드 코헤노 자시 나서는 비줄래 이니 아 이마 각 돌아게 파마모 나 욤막니 칼로고 아 이마
5: 아스 얼른만 자나드나 너비우 너블락 바이비세 얌 프리우 비자네 아두가 사군들라는 강나 비야야다 보시니네 아이네 마타얌 사리비세 마탐드는 마탐니고 아두가 시디 마하 아로이브 타 파봉가나 부타레드
0: 이나 까이노 마이잉시보 통문지입니다

0: 절하랜.
1: 땡큐. 땡큐. 지금 내가 능금 넘게 하신 것이 보드나 시디 이 문도 밤되게 한 기부터 아름다운 마이티바 이것에 분치기 오시나 마시나 이게 분치다 아소보 아소보 난 문동 시로보기 짜오르면 미남 마마디 나때 사건들아 아시아나게 사건들아
2: 땡큐
0: 쇼라렌 하우집디 마이슐라 아버니나 겐들스 무탈라시
2: 땡큐 메담
0: 샬
2: 하이비유
0: 아이 이마드스 혹도 옥사크리 바봉디기 이마나 아야벌 라우람나니 하이네 칼리 샬기 브렉파스트 런치 아마숭 디너 아코기 다이닝 테이블 더 뿐마 파미 샬
2: 노 마두기 다 마크리수 타우랑 도비그노
0: 아이나 바봉디스 하제가니 샬기 짜바 탁바기 에렌스맨 헤드쿼터기 메스트 야오바 헤비세 아이키아 밤즈디 나시는 미당데 기디 아코기 삭 생기 이몽기 영상 테스트 하고 비요 스페셜

나하롤기 콘젤 다비리 강한자바마 아가스완임 팔기 뮤직 오디션기다막 온라인기 쿠탕다 폼 타진 비키버싱다 강한자리 마두디 비대기 비하이 그레이트 까나나바기 오디션 라글리바 준기탕 니판다기 하우자르그니 라글리바 메이쿤망아다기 메이쿠마르폰 파오바기 마눙다 인디언 뮤직 섹션다기 아유키풍 드라마토이다기 농틸리풍 머리 파오바기 마눙다 에미카트 로비나바 강한자리 마칼마텔디 타롱키아 산독자리 베세 아카스바니 파기 FM 상하이 채널이니 채널 시기 마카타바 토롬싱 강라 채널 되기 릴레다 다바 팡비르기니

이모 반피너버기 학덕덕 깨기 농관 공연버 만화의 봉어마탕 간박가 흉성들 내락바 가 흉성덕이 도락리 아이 하이 하이 마마 따라 마 토이먹라 이따버라 나나의 괴레지 영음바 그리 딱 비거더바 마마 따라 마 토이나 괴로이나 우리 하여가 이 몸랑 레이사 토이비 우더바디 당글레까이 꼬이 기브라 모양 레이까

마이 빠키바기 와리 뿌나 먹다 짜오나 마이 티바 펑키바기 와리 수어둠 사고나나 짤리 마이 티바 하이바시나 마이 빠나바기 어쩌고 람비니 IBM 기 미오이 톰 왓슨 세니어나 아슴나 하이라미 나학나 까리군바 마이 빠크바 위닝 라바디 나학기 마이 티바기 짱도 사룩 아니 행갈 할루 나학나 이티하스 파라바디 탱나가니 마이 빠크바 위키바기 와리 싱시 사티나 마이 티바 낭키바기 와리수 아둠 마야위 더위군부숭 미암나디 아두군바 미싱두기 마이 티바 펑키바 마땅 싱두다디 미잉 탐나루데 미암나 우나리바시 콰이디기 아로이바 폴 아두칵당니 아마숭 마코이나 미두부 마라이벅 파라바 미 오이나 러위 마학 마땅 자나 마웅 춤나 타벅 소이드나 또 키람가니 아숭나 마코이나 하이니 아파오바 푼시 와리 아마 나코이다 리게 누파시 마사기 세히 쿤마토이 수럭바다 카르바다 마이티키 세히 쿠니토이 수바다 아인 사바기 미클 레바다 마이 바키데 세히 쿤마리 수바다 카르바 아무가나 타오바다 힝벙암 키데 마사기 세히 쿤타룩 수바다 마기 눙시네 자비 누피 시키 세히 쿤타레 수바다 싱리 나오리기 사티르 발레나나 나키 세히 쿤사마리 수바다 콩그레스 하이브디 아인 사바기 일렉션 레바다 카키데 세히 니푸마가다 시네트기 일렉션 레바다 마이티키 세히 니푸타레타 시네트기 일렉션다 마이티키 아두가 마사기 세히 양카니토이 수록바다 유나이티드 스테이츠기 라스트라파티 웨나 칸키 하이리바누 파시 아테이카나나테 아브라함 링콘이 링콘부 낭나 마이 박트바 미야마 코그드라 마학 만 호너루바 타박투 타독투나 셀럭람바 야바니 이카이바나 마마이 탕가투나 쳇팡암람다바 야바니 아무숭 마기 하나기 신팜 우킬기 타박투다 아묵 한젤람바 야바니 아두부 링콘기 마팜드디 마이티바 낭리바두 판통 용나바 쳇바다 ngaihak lambi koi thopagum lowi mahagi chatka dab lambi kham khibo oina thokide komjali singma chama pantarahum doida trio tube puthoklam ban nupa lee de forest bu atlantic mahasagar wangmalana miwe bagi khonjel bu yohan khibanga mi haina aranbo wafam haijinduna magi company na nataba pambai sinaduna miambu stock laihanaba tawre haina district attorney na magi mathakta maral sijilakhi miyama mangda magi mingchat ikai firu khumankhi adubu mahangna puthoklamni ba posakshi yaudana aikhoi kari oiramgani naha khaibangamra nongshitagi hena lumba khulayama putoktuna nongthakta paihannaba right brothers na kanna honakhi haibo wa phambu oithokpa yaba wara haina lisingma chamapan supna ahungi december tarada phongba new york times ki cover da editorial da irakhi irakhi badugi matung chayol amal leiraga kiti hokta makhoi gi aphawba paibagi thabakta right brothers na pangthokhi KFC hudolamba Colonel Sanders na masagi chahi humphu manga suru matamda social security na magi sampatti si amanba kodrok kodrok laurba karmaga dollar chamaga ni haina lokthoki mahaki oiriba phibam dudagi khara phagatna ba karigumba khara honada ba yade haibasi mahak munna khankhi magi mamana thaina thongkhiba yensagi atauba mathel ahawadu mahagna ningsing laktuna madu thonglaga yonaba honarakhi magi potugi order amatang phangnanaba mana yum masing kaya yamna chatuna hangkhi nakhoi khangbra yumthong lising amarum chatuna magi potu leibinaba haijarurubagi tungda ahanba order ma phangduna yonba hokhi aikhoi gi maraktagi mi ayamna ahumlak tarurak chamarak thabak ama honarurugadi mai paktrabadi ಹೊನವಿ ಹೊನಬ ಯಾಬ ಮಖೈ ಕನ್ನ ಹೊನರುಬದ ಯಾದ್ರೇ ಹೈದುನ ಥಬಕ್ತು ಥ
ꯊꯥꯗꯣꯛꯂꯝꯕ ꯉꯥꯛꯇꯅꯤ ꯀꯥꯔꯇꯨꯟ ꯂꯥꯏꯌꯦꯛꯄ ꯋꯥꯜ ꯗꯤꯁꯅꯤ ꯅꯍꯥ ꯑꯣꯏꯔꯤꯉꯩꯗ ꯈꯕꯔꯒꯤ ꯏꯗꯤꯇꯔ ꯀꯌꯥꯅ ꯃꯥꯒꯤ ꯑꯌꯦꯛꯄ ꯂꯥꯏꯁꯤꯡꯗꯨ ꯃꯒꯨꯟ ꯌꯥꯎꯗꯦ ꯍꯥꯏꯅ ꯂꯧꯕꯤꯈꯤꯗꯦ ꯅꯣꯡꯃꯗꯤ ꯒꯤꯔꯖꯥ ꯑꯃꯒꯤ ꯃꯀꯣꯛ ꯑꯃꯅ ꯀꯥꯔꯇꯨꯟ ꯈꯔ ꯌꯦꯛꯄꯤꯅꯕ ꯃꯥꯕꯨ ꯅꯦꯛꯈꯤ ꯒꯤꯔꯖꯥꯗꯨꯒꯤ ꯃꯅꯥꯛꯇ ꯂꯩꯕ ꯎꯆꯤꯅ ꯄꯤꯛꯊꯅ ꯂꯩꯕ ꯁꯪꯃꯆꯥ ꯑꯃꯗ ꯃꯥꯒꯤ ꯂꯥꯏꯌꯦꯛꯐꯝ ꯑꯣꯏꯈꯤ ꯃꯐꯝ ꯑꯗꯨꯗ ꯑꯄꯤꯛꯄ ꯎꯆꯤ ꯃꯆꯥ ꯎꯔꯨꯕꯗ ꯑꯅꯧꯕ ꯃꯈꯜꯒꯤ ꯀꯥꯔꯇꯨꯟ ꯌꯦꯛꯅꯤꯡꯕꯒꯤ ꯄ꯭ꯔꯇꯤꯚꯥ ꯍꯥꯏꯕꯗꯤ ꯋꯥꯈꯜꯂꯣꯟ ꯄꯣꯛꯂꯛꯈꯤ ꯃꯤꯀꯤ ꯃꯥꯎꯁ ꯀꯧꯕ ꯀꯥꯔꯇꯨꯟꯁꯤ ꯃꯗꯨꯗꯒꯤ ꯍꯧꯈꯤꯕꯅꯤ ꯄꯨꯟꯁꯤꯗ ꯃꯥꯏ ꯄꯥꯛꯂꯕ ꯃꯤꯑꯣꯏꯁꯤꯡꯅ ꯑꯆꯧꯕ ꯊꯕꯛ ꯇꯧꯔꯨꯕ ꯅꯠꯇꯦ ꯊꯕꯛ ꯃꯆꯥ ꯑꯃꯕꯨ ꯌꯥꯝꯅ ꯁꯤꯡꯊꯥꯅꯤꯡꯉꯥꯏ ꯑꯣꯏꯕ ꯃꯑꯣꯡꯗ ꯇꯧꯔꯨꯕꯗꯅꯤ ꯃꯅꯥꯁꯨ ꯈꯔ ꯇꯥꯊꯤꯕ ꯆꯍꯤ ꯃꯔꯤ ꯈꯛꯇꯪ ꯉꯥꯏꯔꯤꯕ ꯅꯨꯄꯥꯃꯆꯥ ꯑꯃ ꯃꯥꯒꯤ ꯑꯣꯖꯥꯅ ꯏꯔꯛꯄ ꯆꯤꯊꯤ ꯄꯨꯔꯗꯨꯅ ꯃꯌꯨꯝꯗ ꯍꯜꯂꯛꯈꯤ ꯅꯣꯡꯃ ꯃꯗꯨꯗ ꯍꯥꯏꯔꯤꯕ ꯃꯔꯣꯟꯗꯤ ꯅꯪꯒꯤ ꯅꯆꯥ ꯇꯣꯃꯤꯁꯤ ꯁꯥꯊꯤꯅ ꯄꯪꯉꯤ ꯇꯝꯕꯗ ꯀꯔꯤꯃꯠꯇ ꯍꯩꯔꯔꯣꯏ ꯃꯍꯥꯛꯄꯨ ꯁ꯭ꯀꯨꯜꯁꯤꯗꯒꯤ ꯂꯧꯊꯣꯛꯇꯨꯅ ꯂꯥꯏꯔꯤꯛ ꯇꯝꯕ ꯇꯣꯛꯍꯜꯂꯣ ꯆꯤꯊꯤꯗꯨ ꯄꯥꯔꯒ ꯃꯃꯥꯅ ꯑꯁꯨꯝꯅ ꯄꯥꯎꯈꯨꯝ ꯄꯤꯈꯤ ꯑꯩꯒꯤ ꯏꯆꯥ ꯇꯣꯃꯤꯁꯤ ꯇꯝꯕꯗ ꯀꯔꯤꯃꯠꯇ ꯍꯩꯔꯣꯏꯗꯕ ꯑꯗꯨꯒꯨꯝꯕ ꯑꯄꯪꯕ ꯑꯉꯥꯡꯃꯛꯇꯤ ꯅꯠꯇꯦ ꯑꯩ ꯏꯁꯥꯅ ꯃꯥꯕꯨ ꯍꯩꯅꯅꯕ ꯇꯝꯕꯤꯒꯅꯤ ꯑꯗꯨꯒ ꯍꯥꯏꯔꯤꯕ ꯑꯉꯥꯡ ꯇꯣꯃꯤꯁꯤ ꯆꯥꯎꯔꯛꯂꯕ ꯃꯇꯝꯗꯗꯤ ꯑꯐꯥꯎꯕ ꯊꯣꯃꯥꯁ ꯑꯦꯗꯤꯁꯟ ꯑꯁꯤ ꯑꯣꯏꯔꯦ ꯊꯣꯃꯥꯁ ꯑꯦꯗꯤꯁꯟꯁꯤ ꯃꯥꯒꯤ ꯄꯨꯟꯁꯤꯗ ꯈ꯭ꯋꯥꯏꯅ ꯇꯝꯅꯔꯤꯕ ꯂꯥꯏꯔꯤꯛ ꯈꯨꯗꯝ ꯑꯁꯤ ꯊꯥ ꯑꯍꯨꯝ ꯈꯛꯇꯪꯒꯤ ꯃꯇꯝ ꯁꯥꯡꯅ ꯇꯝꯂꯛꯈꯤ ꯍꯦꯅꯔꯤ ꯐꯣꯔꯠꯅ ꯃꯍꯥꯛꯅ ꯏꯍꯥꯟ ꯍꯥꯟꯅ ꯁꯥꯈꯤꯕ ꯀꯥꯔ ꯑꯗꯨꯗ ꯃꯅꯤꯡ ꯍꯟꯅꯅꯕꯒꯤ ꯒ꯭ꯌꯥꯔ ꯍꯥꯞꯀꯗꯕꯗꯨ ꯀꯥꯎꯊꯣꯛꯂꯝꯃꯤ ꯑꯁꯤꯒꯨꯝꯕ ꯃꯤꯑꯣꯏꯁꯤꯡꯁꯤꯕꯨ ꯄꯨꯟꯁꯤꯗ ꯃꯥꯏꯊꯤꯕ ꯐꯪꯂꯕ ꯃꯤ ꯑꯣꯏꯅ ꯂꯧꯒꯗ꯭ꯔꯥ ꯁꯃꯁ꯭ꯌꯥ ꯀꯌꯥ ꯃꯥꯌꯣꯛꯅꯗꯨꯅꯁꯨ ꯃꯈꯣꯏ ꯃꯥꯏ ꯄꯥꯛꯈꯤ ꯈꯨꯗꯣꯡꯊꯤꯕ ꯑꯃꯠꯇ ꯊꯦꯡꯅꯗꯅ ꯃꯥꯏ ꯄꯥꯛꯄ ꯑꯣꯏꯈꯤꯕ ꯅꯠꯇꯦ ꯇꯌꯨꯒꯨꯝꯕꯁꯨꯡ ꯅꯦꯒꯦꯇꯤꯕ ꯑꯣꯏꯕ ꯃꯑꯣꯡꯗ ꯋꯥꯈꯜ ꯈꯟꯕ ꯃꯤꯅ ꯍꯥꯏꯒꯅꯤ ꯃꯈꯣꯏ ꯃꯔꯥꯏꯕꯛ ꯂꯩꯗꯨꯅ ꯇꯧꯔꯤꯕꯅꯤ ꯍꯥꯏꯅ

미세이 구독견 이슈보다 란톡 전입하지 라마이 필름드기 공브라일라 범디니의 설명을 쓰고 있으니 이세이 세이링바 아사짓 응옴자 세랑바 오케나 막점